늘 칸이를 자봉반단이 저라고 당륵 당륵하여다 담니 인게 증조도는 샤이만 어디니 스랑샬 은께 아다부 카디보니 담진이 담의 쇼티지 바자라게 증 그날아요 너럭니 그나 동작만이를 자봉 칸이를 자봉반다오 은께 아버니 야구로 너럭 툼룩룩 그나오 아버니 야구로 달비달 반다 아버니 야구로 너럭이 함작마진이 칸통마 반다 바이타고 그나도 거랑 반다 은께 아다북진이 스튜디니 저라코고 담의 동어디보니 담진이 담의 Shoti dong kai mupli jijuko hongke to asaka bang to jara kri kebele na hongke ako kubang saya woi pade sms nai nai shabotamu shi harka bai pung kaha manu rucap mong kanaridi rucap mong ni kok thain ka gana gana neng tong tikhe manu shi te shuhel de bormani hani para mandani mung jun de borma hongke gana gana o rucap

0: nằm tăng tổng thư sao thấy cái chó có mong cái lưỡi tông giờ tôi biết lịch chúc mừng chó quên được chúc tổng khai nuôi sự gì mà nó đứt khó tổng lắc hàm ơn nâng bài lang từ thao ya bị xem anh ngủ lo nín tổng thục nâng cái đây nín muốn thấy đứt khó này mắc mong ngang người khó cản anh muốn nhận đứt khó này cản thay mà nó muốn chung nâng giờ đi anh nó nín khăn này hình quan chúc cái anh khó lắm tăng người tôi mà đứt khó tổng thôi chắc cái chả đi
1: bún đi mà bún đi 능 바이 풍선이 무슨 삼아 있거든 땅그리 가 앙해 폭권이 누코 코스토데이 그 바이 풍선이 증자리 꼭 롱노 크나위 따모 가이나이 뿐이 아니 니라사 지분이 누코니 꼭노 너너 사후이 앙해 문학 문고 들어가는 예 뿐이
0: 너너 앙증만이 꼭 내 오더 시리디 거런 플리즈 거런 플리즈
1: 크나디 뿐이 신이 성사 살자 무슨 그 탈 때 나이 톡 동원이 너고 마바 때 다 세거노 뛰이
2: 담어 능래 가사 가수 그도 만남 통과 히노
3: 아고 온 담어 가냐르
2: 아 능완 숭마스 그래 자코 저터 줄라랑나 사토니 바그 부모에 박서 완초까지 자카모노 아양과 다 콩내려고 보부대 커버버 또이 파이나 아크라사 탕가 비어니 너거 자크리네 가고스토 부나 히네 고소사 탕가 버르카네 커버 카나나 바가 모타이 럭세 사오이 만치워 삼네 거 발라버 보부대 버 쇼이투카 커버 버카 함당나 하야당나 삽레 시시
3: 우후 우세고니 부마 아 니네 하이노 아니 가버 동거이 쇼그르이 동카 등만 힘마 능력 부리바 카니 공노 공방 차크 앙바 젤라바 카니 공노 카워 어 저부이 누만 능티 와서 동갔다
2: 아우 카 동태야 마송고 진일레 자가 점이로 워 저부이 그리카 세코니 부이 거모 까함 그릉 사크리 응 탕카 코런 버 파스 클라이케 머럭다 쿵노 잔데야 쿵에 바세만 테네 마완 척자워